나시망 하워드 마락니 깃코 크나나마나하 다우살니 치기니 바지 미닛 콜라치우니 아탐그니 바지우나 달리 스테이션오니 비빗 바르티 프로그램 랑코 크나간 막사 아탐니 그니 바지우니 그니 바지 미닛 콜라치우나 잉글리시 아로 힌디 코브랑코 크나소나 만기 야나 카슈와니 투라

0: 강치레 무캉나 만겐 우니기면 나랑 차담베랑 플락니겠다 자만 착르크바 옥나낭자 니야 인터내셔널 유티오 기스크라 아타니 옹아 능투그파 송아담모 동그파 차담베랑 달그파 송준마오 동그파랑 그타 압산 감차타 차담베 미츠크랑 기스크니 닉니카니코 아로비엔 비망니 닉니카니코 만그파 차담베랑 인디지니어스 바등탕만차 비아포 아로마그참 파그참니 닥베왈 릭베왈 박사자 들수에 동그파 차담베랑 아로완다크파랑 사칸티안 압산 닥차카니코 아로초랑코 만파나 나가 차담베랑 젠살로 죽음을 물코 만나 초롱아 운논 카켓그파 탕 도아니랑코 늑나 만겐 은네 카동수와 여팀 different context common aspirations 차담베랑니 등탕하니 아로 압산 옹아니코바 기스크라니옹아 오보사랑치 등탕하타코 만겐 추모바 차담베랑 사칸티난 카동하니 압산 옹아 야 인터내셔널 유디오 차담베 사칸티안 주망 느카니코 아로 추에 묵송하니코 주소카타니치 벌그낭앗나 하이 크무챗타니코 닥나 등탕옹아니코 감차테라 아니치 초랑코나 마리아타니치 압산캄카 아니치 묵송아니코 주소카타니치 아글사코 등탕아니코 라바나 제다코데 레이바잉그파 자송그탈니 차담베랑니 장기 당아니코바 다리나 만겐 플라콘 메텔라
1: International Youth Day ba agusakamko chadamberang ni salko mani aniyo dan asimang Education Department Government College Turani Dr Nancy M Sangma associate professor ni aganani ko dan asimang knang namat naha daudung kuingpa sumoyo William Sangma aro Winder Marakni gitrangko knang namat gen skangpan asimang na William Sangmani gitrangko kamatangya gitrangara agan jachim aro angni chonmatang sumoyo